주님의 계시를 찾으. 주방이를 떠나 주방이를 쓰니.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. 是生命圣灵的律，现在就充满你的教会。